0: 요런걸 radio
1: 이내와가네너나이녀마라발로왕나갈로갈로발라라가주녀라로드원이아랑아이히네와가네너나이녀마라발로왕나갈로갈로발라라가주녀라로드원이아랑 오니아랑아 가나냐가랑아네나레